0: はい。
1: 아니래이거정말눈에띄띄빠이났어에레이버리냐하나오겠다
2: 와
3: 뭐입니까아니너희들 자녀들을 타오마어디고이기어디빠이났어메레이버리빠이